0: 다 쇼댕거리 마녀 또 아시가 더 그버라
1: یکی بود عاشق من منم از صمیم قلب عاشق اون yeah.